때간 호리아성 생크랭문따정 안생크랭문따정 모동모생정 기땅허루뻔 안저라빨라나둔논 룹딩시르아봉 하부야알롱숨카라비아송 아숨카비아송 룹딩시르아봉 남렛팔라라용

한, 안, 저 둔범, 라벤, 까프렉, 까프렉, 아사이, 클렘범, 아홉, 시타미, 클렘폰미, 빼곡, 아부, 기홈, 아탕카, 펜, 닐리, 햄, 아롱, 아손손, 개낭솥, 아홀무, 시타미, 지리, 이본, 롱로.